0: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 据韩国媒体报道，韩国陆军第25师21号在韩朝军事分界线附近韩方一侧非军事区内执行任务过程中发生疑似地雷爆炸事故，造成3人受伤，其中2人伤势严重。 韩国联合参谋本部28号公布初步调查结果称，爆炸事故极有可能由朝军埋设的地雷引发。若最终认定事故由朝方地雷所致，韩方将采取相应措施。此后，韩国媒体披露了一段影像，称是当天地雷爆炸的痕迹，长到脚踝以上的茂密草丛之间有2个间隔2米的土坑。 韩国 KBS 电视台还用 AI 生成视频分析事发过程，称21号上午10点51分，韩方士兵在搜索完成的地区进行标记后准备撤退。这个地点距离朝韩军事分界线仅剩10米。
2: 수색이 완료된 지역 표식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진입 역방향으로 철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 为撤退而转过身去的士兵刚迈出脚步，第一次爆炸发生了。
2: 괜찮아라고 소리치면서 신속하게 뛰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1: 紧接着第二枚地雷爆炸，韩媒称，当时的爆炸声被军方语音采集装置记录下来。准备撤退的官兵们再次开始地雷探测，在此过程中还发现了一枚疑似朝鲜制造的未爆炸地雷。
2: 매설돼 있는 사각형 형태의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였습니다.
1: 韩媒称，当时士兵们佩戴的防护装备重量为20公斤，他们搀扶着伤员在崎岖的斜坡上移动了200米，到达紧急直升机救援地点。事故发生后，韩军启动现场调查。29号，韩国联合参谋本部向媒体发布消息称，韩军当天在现场进行调查时，又在事发地点附近发现一枚塑料制反步兵地雷。
3: 지금 직후방에1미터정도거리에서북한군 수집 반步용지를 한 발이 식별되었습니다.据韩联社报道，除21号爆炸的2枚地雷和当时目击到的1枚地雷外，总计发现4枚地雷。不过，也有分析认为，不能排除过去埋设的地雷随泥土流入低洼地带的可能性。
4: 지뢰 폭발을 했는 게 살짝 보면은 좌우로는 언덕이 있고 중간에 폭파인 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1: 随泥土流失说，随即被韩军方否认。韩国国防部长官姜信哲29号表示，地雷埋设的情况可能与朝鲜推进边境要塞化工程有关。
5: 가능성 없니 적습니다. 국경성 요사와에 관련돼서 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은 됩니다.
1: 韩媒称，随着朝鲜在军事分界线周边集中军事力量，地雷埋设地带也在逐渐南移。
6: 이번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북측 비무장 지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은 기존 전술도로 외에 MDL 코앞으로 내려오는 새 전술도로를 냈습니다. 두 달여 만에 직선 5km가 넘는 전술도로가 뚫렸고 중간중간 간이 초소도 세웠습니다.
1: 韩国国防部长官姜信哲29号在国会国防委员会全体会议上表示，此次事故表明朝鲜明显违反了停战协定。
5: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그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1: 韩国总统李在明29号就此次地雷爆炸事故表示，应迅速彻查事故真相。政府将根据调查结果采取必要措施。这是李在明自21号事故发生后首次在公开场合就相关事故发表言论。他曾于21号在社交平台发文称，希望受伤士兵早日康复。
7: 군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1: 据朝中社9月30号报道，朝鲜劳动党中央委员会部长金宇正29号发表谈话，对韩方调查结论作出全面回应。金宇正说， 近日南部边境一带发生了一起地雷爆炸事件，韩国军方借此再次挑衅朝鲜。 金宇正表示，韩国把地雷爆炸事件的责任推卸给朝方，企图捏造物证来证明他，这种做法非常荒谬。金宇正警告称，韩方将会为其挑衅行为承担责任。
3: 从当前的朝韩关系以及半岛